모르네. 두 갈래 길에서 숨 고르네. 벗어나고 싶어 이 캔버스의 틀. 어제와 내일이 내게 들인 그늘. 난 그저 담담하게 live her time 24-7 yeah baby I'm on time. 난 그저 오늘을 살아 일본을 조마저 같이 춤을 더